0: 바라보고 있는 것은
1: 신비한
0: 현실인가
1: 판타지인가
2: 나를 가장 옥죄는 것은
0: 내가 보고 있는 것은
2: 내가 나를 가장
0: 현실인가
1: 점점 괴물인가 신비한 세계로 빠져들어
0: 그것은 현실인가 괴물인가
2: 나를 가장 옥죄는 것은
1: 나를 가장 옥죄는 것은 점점 더 깊이
2: 내가 나를 가장 옥죄는